마당 쓰다 당가가 쓰기 오이나 마담이 세생란 독접을로이저리 나쓰기 당가가 쓰달라고 적기바 세석버싱 마이범 군자라스 로시비나마디 팅바이점 비빈젠드라 세링버싱 마탕 세나 딜립 마잉범 사나도나마디 터나우즘 사모 토름 선독나다 한저리바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0: 나 와리 잡아 말.
1: 맞진 마나 와리 사다 놓을까 나가 사루니. 아이 이 말은 나 뭐 이리니.
0: 아이는 항바다디 야암나가 오바 한우바 아마기 와리니 하이네.
1: 오도 이리디 아이 이나트레. 어왕래 까이기 깔린 자욱이 오리니.
0: 강대다 바보. 아이 코일레 까이기 한 카라체. 뭔다 야암누가 이나 행이.
1: 아누나 뭐 한 하이레다나. 아이디 안되고. 저힘을 푸기에 미아이 찰락받은 아이 바쁜 치니 아이 니님을 떠올래 비도 아이 까오누고 아이 와까오
0: 아독 파바 아복 레리 누가이 떠오르게 파보 아복디 암나 수페이 마삭수 레이카이시다 마군비 레이띠
1: 아이빠
0: 레릭 레이수 왓바수나떼 낭토럭바 와치나 따바누하리바 마군수 야암나 레이바니 아복시
1: 나보 파이 아이야이 아이는 너무 못한 카나나보 호나바시 카나바 방대 마기 말할마 아이 나시 바보다 부터분한데 아누들 루리디
0: 카리노 루리시 보바보
1: 마타우레비다 이와 칼리창 다루와 하이다레
0: 헤라 바보 마두카야나테 사동만디다 아이세 작통우도 이니 태행해 바보 시다슝가야
1: 아도 와리도
0: 아더 패조옹군자 까오바 한우람자 아마출라이도 아싸이다 기타 투나 장자 호르게다 또
1: 까나 노니에 능 하리도 부칼린 정네토
0: 마니 마니 바부 마하 파럭니
1: 아 까리야 까리 파럭니 아이 아이 틱톡에
0: 마기 와부 마코이니네 돌아이키다 부다기 조이론 파론 빵앙등앙이니다
1: 능원다라 하입샤
0: 아잉원다수 네네 마타올라이비다수 아마다수 아마다수 기안타부와나테다
1: 세세 자기 비차 통도 론실로 마빤시다 인학당 파묵기게
0: 자기 비차 디아자레 바붕 바붕기 미훈 마타 두가 미음 카나루니고 아이디 이파파 칼리다 바붕
1: 아이 마기 이랑인게
0: 아이 장자레 아이 장자레 바붕 오 바붕 아세 탕 마자 아마 빠이 하이브니고 예비 하이브니지
1: 마기 탕 무슨 아이 온다께 도둑아 아무튼 다 압도 딴단 바이니
2: 아이 토 나이 아이 라이시 우브라 아이 자 암땅 타키겐 하이 와리수 사가다 벌라인 하이 야 쿰맘 디네세 미싱샤
1: 가나다 워럼노 러위시보
2: 예 사나 공랑시다 따리더나
1: 예
2: 까리노아 아두다 이뚝뚝 타립두나 하
1: 똑타벌라이께 아이 나 까나부키 이젠 뚝딱에다 우리 봐
2: 이씨 콘지다 레칼리다 콘자
1: 콘지디 삽디나니
2: 아무샤나
1: 까리밤이 까리밤이 갈린자
2: 아제 아이디 난마카이디 칸보 칼루디 레이까 아이지다 콰이뜨기 깐바시 아이웨이라 메나 후직다 좀 칼루보다
1: 모두도 뭐 칼람마땅가 합질루
2: 아
1: 낭원나기 헤나 깐바소 레이람바야
2: 어 마두니 마두니 아이나 코딱히다 장기행 동맨 님님이
1: 예 시다디 가미닝 아이미 암라이 아 나북다 약등자 시다나
2: 아예 아이씨
1: 오노노 컴온 언더스탠
2: 오 마이 갓 동납다라
1: 아 슈 오픈 젤리
2: 아이씨 센티멘트 마이 샤오라카니까
1: 기르브로 데인지어
2: 예라 아두이 와디 라오 라오 나북자 세이따이 Follow me.
1: Shira. Why not? Come on. Come on.
2: Karino, tau na dori bisha. Muna, munara.
1: Hek da seta nabi.
2: Seta nabi.
1: Segai nabi.
2: Yeah, yai. Yai lao. Lao, lao, lao, lao. Lao, mang tau. Hey. Hey. Ngai khon hai amusna.
1: Kari.
2: Ata la ipsi ye. Matau. Matau laibin na trana.
1: Matau laibin. Hati. Nengkai doge hai benung matau laibin.
2: Hai, chai, chai. Amusna. Nang labukta leiramo. He, matau leibi se aina una lai toki edna aibu soitna warau kiptare.
1: Kasi.
2: Minit maga tara da paubien darau kiga. Nang labukta leiramo. He, tiendi sena dabi.
1: Nang mga ere hele kaisi.
2: Hai, hai, matau leibi.

0: 아직까지 가는 분들 가족들도 스리 크리스나를 아직까지
1: 마모 카리노 호텔 한 도로 가 살았디야
2: 하이
1: 자 맡을란자 키게 토라브로
0: 야야 아이디 라가무다 난기 호텔인가지 꽉 돌고 그랬다 아이 다 돌라이
1: 다우니 다우니 오 아무따 랭신 비우세
0: 아이 난구 아이기 바우도 따라보나 트러
1: 따리 따리 나랑 까이 나갈래 하이다이냐
0: 강배다 이까 아이보다 닝버 투버가 야네 야친네
1: 레이가 홍나브로 제이마 땅두다
0: 아이 니엄 니셋나 비니 타이노나 아이네 셋나 비 홍도 뻥한게
1: 와리다 기도이니 아이 사헤르게 마모
0: 하이하이 사디 시무른 아이 이 탄탄 와이디엔 하이 야 하양 항시 나니에 부르가 돌아게 탁미 내르게 마세 니옴니
1: 아씨 마모소 라이키드르바 네네가디 노마테 핵자미나 보우키데
0: 하이 한국이 두디 오리지니니 네비마 아콘 바기시디 따카르서 니네 하이따 돌아이 야 노이너 강바와 안나트라
1: 아마두디 타모이 가이라마니다
0: 아마이디
1: 바붕 아마두기 와니다
0: 오오오 이제 난 바붕 아무스나기 와라
1: 호이
0: 아빵도 나티 마무 빵부 집에 튀어나들이니 비엄마 마와니
1: 그럼 도와도이노 캉드레다 마무
0: 탐바리 까부 카이나니 에이드나 카이나방 암바 미시부 미로 마나 칼립시까리노 아이 와칸나 람바 방대 따톨라이 야 마와니
1: 니니마 떠올리비기 와칸다 카이나보 외로 마니
0: 짜라 하이 야, 아, 제가 망원데 가나네 야 비도리마, 아, 아이 슈파이 하이버났디야, 아이기 날 라이벅 티벅이 가다이노 하이버니다나, 마기도디 세이와빠니네 세이와빠.
1: 강대다 마모 한우 하나 칭세, 마나 순이네 부동 치자로 보어라 마네.
0: 야야, 나대야도 뭐 탐발리 까기 카르슈 칸비바 팠다 바라네. 이산도 잉그라바, 온통 날 란자 기드라바. 말할래 이제도 봅니다. 너가 무슨 나세 칼을 랑질리? 마 와니 와서노? 또 회의 때부터 타박니 말해 또 회도. 고.
1: 아들아 불아 이도.
0: 아들아 입시라. 이제 이제 마야가 마마이가 사는 답도. 마시기 항탁더니 아이나 액션 도전길도. 아이 아이 마시가 이제 마이가야 사는 데서 그렇게. 아따 돌래. 고. 아이 나니에다 우디에 상통 와이라미. 아 자르 그게 아이 여우래 고.
3: นักกีไฮคิโรดรมาโมตะโทเลยนังปอมตาราบราคริปาวนุปาปูนันนี่มาตุลิบิดูกาลินจอกิดเลยราบรานิโหยไกนากัดเลไฮบานิไกดงไงโนบรินดาบันจักกะนี่ไลครูมุนิซูไฮซาเลยเรปาปูอะซายอะเรดาปอมซายอะเรฮักจังนุไอตะบราปาปูกะสุตอกเดตาฮันดักมาร์ซาราคริเฮลิ
1: 학장체가라손다보는다위온톡바와클라이브드니가리또보야오게바봉가시톡디다나마가복두부이마복게더러봐망다숨우바니다가리톡바야오로부는이마복제키베덕이바봉부노마다홍우드러보라살루바니아데술락디하이니가돔다살리자노두디아이디아마밤다잉나보타리부이닝이
3: 아두타토메낭엉땅샷피루기라낭나타날라이띠니루리바디라이펑캉드리시니니마두타기헤나루바마술라이리바시다헤나루리바디카리노바봉마아가우나라가혹시아이나하이도립시우카리노낭수엉타칼루니카리노아이나하이가답시오

0: 강제입하고 반을 깐강바리 아두보 본시주빠 짜미나옥담람들이 신이다
1: 이마보 바붕보 다독비게 칸디근 아몽떡 칸타비 이마보
0: 마나 이보 다독번이네 아이디 랑기 바붕나 하이프터 인버니 마기 마닝 통한다 봐야지 이마보 길이 하이버시니 농 시발라 있다 봐 마판마도 담배 꼬마마땅 소로 혼돈을 라이바 밤되네 농 시비들의 강라바 다 모이두가 마 카타 하나 까람 넣고 삼나두나 잡이나가니 마시디 이마복 야봉암복 암로이 야봉암로이 이마복 안다시 탱다니 다 돌레이 자시
1: 이마복 아이 하이범 캉드레 이마복
0: 농 시바기 나트란 해 낭낭아 시파바 유다 라이 수라바 나 부르바 농야이도 타독바 훈동람 바똥드나 윤팜바도 라이 카타 아다나 보호나리바도 봐
1: 이마복
0: 이마복이디 너 이러버니
1: 에이 바붕 타락게
0: 나 이마복이니 라이 까이 한게 칸게 마코이나 이코이다 삐리버시 복가리노 하 하이저루버 쿠딩 짱저루버 쿠딩 닝버카이버 나타나까리부 삐러버기네 마시 분시 수뻑이 와니 높이야 이코이게디 가톡보다 분시야시 게임러버니네 가톡보기 삐톡보기 마빠나이더버 눙아이버두니네 이코이나 방리버세야 녹신버기 눙아이버디 넘카이나이 록신 바팡드르바 마탐다 내 녹선나라이 마두나드라네 따우리바 마타와시보
1: 이마보 바봉보 눈치드라버라 바봉보 깍톡방감라가드라 생하이비오 이마보 생아묵다 하이오 이마보
0: 그다음에 감가네 이뿌로 이마보 가리게 깍톡방감가다게네 아이나고다 미름바 밤디네 수노비니네 이보로이 바보 본체 좀번농시 두나레이가니네 아두보 마시디 아이게 다 모이농들 라뚜나 탐자라게 랩레 마시나 이마보기 아랩바네
1: 이마보

0: ꯀꯅꯥ ꯂꯩꯒꯦ? ꯌꯨꯝ ꯁꯤꯕꯨ ꯀꯅꯥ ꯂꯩꯕꯒꯦ?
1: ꯀꯅꯥ ꯑꯣꯏꯔꯕꯅꯣ?
0: ꯑꯩꯅꯤ, ꯊꯣꯡꯁꯤ ꯑꯃꯨꯛꯇ ꯍꯥꯡꯉꯨ.
1: ꯀꯗꯣꯝꯗꯒꯤꯅꯣ?
0: ꯅꯠꯇꯤ ꯅꯪꯅ ꯇꯧꯔꯤꯁꯤ ꯀꯔꯤꯅꯣ?
1: ꯑꯩꯅ ꯇꯧꯖꯔꯤꯕꯁꯤ ꯇꯤꯚꯤꯗꯅꯦ ꯔꯃꯥꯌꯣꯟ ꯌꯦꯡꯖꯔꯝꯕꯅꯤ. ꯉꯥꯏꯍꯥꯛꯇꯪ ꯄꯟꯊꯕꯤꯒꯗꯕ ꯑꯣꯏꯔꯗꯤ ꯐꯝꯐꯝꯁꯤꯗ ꯂꯦꯡꯁꯤꯟꯕꯤꯌꯨ.
0: ꯆꯠꯁꯤ, ꯊꯧꯔꯥꯡ ꯂꯣꯏꯁꯤꯜꯂꯨ.
1: ꯁꯪꯒꯣꯝ ꯁꯦꯝꯂꯛꯀꯦ, ꯋꯥꯔꯝꯃꯅꯤ. ꯏꯁꯤꯡꯁꯤ ꯍꯥꯟꯅ ꯈꯔ ꯊꯛꯆꯤꯟꯕꯤꯌꯨ.
0: ꯌꯥꯔꯦ, ꯑꯥꯗ ꯌꯨꯝꯗ ꯑꯣꯏꯅ ꯊꯛꯑꯒꯦ. ꯅꯨꯃꯤꯠ ꯇꯥꯗ꯭ꯔꯤꯉꯩꯁꯤꯗ ꯌꯧꯅꯕ ꯇꯧꯁꯤ.
1: ꯁꯤ ꯂꯐꯣꯏ ꯁꯦꯝ ꯑꯪꯒꯨꯔꯁꯦ ꯍꯥꯟꯅ ꯆꯥꯁꯤꯟꯕꯤꯌꯨ. ꯍꯛꯆꯥꯡꯗꯣ ꯃꯌꯦꯡ ꯇꯥꯅ ꯎꯔꯦ, ꯁꯦ ꯁꯦꯡꯅ ꯆꯥꯝꯊꯣꯛꯆꯔꯕꯅꯤ.
0: ꯍꯣꯏꯅꯤ, ꯆꯥꯒꯤꯅꯤ. ꯑꯗꯨ ꯆꯠꯅꯕ ꯊꯧꯔꯥꯡ ꯂꯣꯏꯁꯤꯜꯂꯨ ꯍꯥꯏꯕ. ꯑꯪꯒꯨꯔꯁꯤ ꯍꯣꯏ,
1: ꯁꯪꯒꯣꯝꯁꯤꯁꯨꯅꯦ ꯑꯐꯝꯕꯅꯤ. ꯇꯥꯗ ꯀꯥꯂꯦꯟꯖꯥꯎꯒ ꯃꯇꯧ ꯂꯩꯕꯤꯒꯅꯅꯦ ꯄꯣꯔꯛꯑꯝꯕꯅꯤ. ꯉꯁꯤꯁꯦ ꯃꯈꯣꯏꯁꯤꯗ ꯂꯥꯛꯑꯝꯃꯤ, ꯀꯨꯏꯗ꯭ꯔꯤꯌꯦ ꯍꯟꯈꯤꯕ. ꯑꯩꯈꯣꯏ ꯃꯌꯥꯝ ꯀꯔꯤ ꯀꯔꯤꯅꯣ ꯅꯣꯛꯄꯗ ꯁꯤꯗꯧꯏ. ꯇꯥꯗꯗꯨꯗꯤ ꯋꯥꯇꯥ ꯌꯥꯝ ꯅꯨꯡꯉꯥꯏꯅ.
0: ꯌꯥꯔꯦ, ꯑꯩ ꯀꯔꯤꯝꯇ ꯇꯥꯅꯤꯡꯗ꯭ꯔꯦ. ꯋꯥꯔꯤ ꯂꯤꯅꯤꯡꯕ ꯂꯩꯔꯁꯨ ꯑꯥꯗ ꯌꯨꯝꯗ ꯏꯪ ꯇꯞꯅ ꯇꯥꯔꯒꯦ. ꯆꯠꯁꯤ.
1: ꯀꯩꯗꯧꯔꯒꯦ ꯆꯥꯕ ꯂꯦꯞꯄꯕꯗꯤ? ꯈꯔ ꯆꯥꯁꯤꯟꯕꯤꯌꯨ, ꯍꯛꯆꯥꯡꯗꯣ ꯇꯦꯛꯈꯠꯅꯕ.
0: ꯌꯥꯔꯦ, ꯊꯣꯛꯑꯁꯤ ꯊꯝꯕꯥꯂꯤꯀꯥ.
1: ꯑꯩ ꯑꯉꯥꯡꯁꯤꯡꯗ ꯋꯥ ꯈꯖꯤꯛꯇꯪ ꯍꯥꯏꯖꯔꯝꯒꯦ.
0: ꯑꯣ, ꯁꯤꯗ ꯂꯥꯝꯕꯣꯏꯔꯦ ꯉꯥꯏꯇ ꯉꯥꯏꯇ.
1: ꯌꯥꯔꯦ ꯌꯥꯔꯦ, ꯑꯁ꯭ꯋꯥꯏ ꯐꯥꯎꯗꯪꯅꯦ, ꯉꯥꯍꯧ ꯉꯥꯍꯧ.
0: ꯑꯁ꯭ꯋꯥꯏ ꯐꯥꯎ ꯍꯥꯏꯗꯤ ꯀꯔꯤꯅꯣ?
1: ꯃꯁꯤꯒꯤ ꯇꯣꯔꯕꯥꯜ ꯑꯁꯤꯗꯅꯦ ꯂꯩꯀꯣꯜ ꯑꯃ ꯂꯩ, ꯑꯣꯟꯊꯣꯛꯅ ꯐꯖꯈ꯭ꯔꯕ ꯃꯐꯝꯗꯣ ꯇꯔꯨ ꯇꯅꯥꯅ ꯂꯩ. ꯉꯥꯏꯍꯥꯛꯇꯪ ꯄꯣꯊꯥꯔꯨꯈꯤꯁꯤ.
0: ꯃꯗꯨ ꯀꯣꯟꯅ ꯆꯥꯃꯔꯛ ꯌꯦꯡꯕ ꯌꯥꯏꯅꯤ. ꯑꯗꯨ ꯌꯨꯝ ꯌꯧꯕ ꯊꯦꯡꯈꯤꯅꯤ ꯍꯥꯏꯕꯅꯤ.
1: ꯆꯥꯃꯔꯛ ꯌꯦꯡꯅꯕ ꯃꯇꯝ ꯂꯩꯇ꯭ꯔꯦ, ꯃꯤꯀꯨꯞ ꯈꯔꯗꯪ ꯐꯝꯂꯒ ꯌꯥꯔꯦꯗ. ꯊꯦꯡꯒꯗꯕ ꯑꯣꯏꯔꯒꯅ ꯂꯦꯡꯕꯤꯒꯦ ꯍꯥꯏꯔꯒꯁꯨ.
0: ꯆꯠꯁꯤ ꯍꯥꯏꯕꯅꯤꯗ, ꯅꯪꯒꯤꯁꯤ ꯀꯔꯤꯅꯣ ꯑꯃ ꯍꯥꯏꯔꯛꯀꯗꯕ ꯃꯥꯜꯂꯤꯕꯣ? ꯑꯩ ꯇꯁꯦꯡꯅ ꯆꯤꯡꯅꯕ ꯐꯥꯎꯏ.
1: ꯁꯣꯝꯗꯅꯤ, ꯌꯧꯔꯦ ꯌꯧꯔꯦ, ꯃꯥꯡꯗ ꯎꯔꯤꯕ ꯁꯪꯅꯥ ꯈꯣꯡꯅꯥꯡ ꯑꯁꯤꯗꯒꯤ ꯍꯧꯔꯦ. ꯑꯩ ꯅꯍꯥꯟ ꯂꯩꯕꯥꯛ ꯄꯣꯛꯄ ꯅꯨꯃꯤꯠꯇꯅꯦ ꯂꯥꯛꯆꯔꯝꯃꯤ.
0: ꯀꯗꯥꯏꯗ? ꯑꯥ ꯌꯨꯝꯗ.
1: ꯀꯩꯔꯣꯏ ꯂꯩꯀꯥꯏꯒꯤ ꯀꯨꯏꯅ ꯍꯤꯡꯃꯤꯟꯅꯔꯛꯄ ꯃꯌꯥꯝ ꯑꯗꯣ ꯑꯃꯨꯛꯇꯪ ꯎꯅꯔꯝꯕꯅ ꯆꯨꯝꯃꯤ ꯈꯟꯗꯨꯅꯅꯦ ꯂꯥꯛꯑꯝꯕꯅꯤ.
0: ꯑꯗꯨꯒ ꯇꯥꯛꯂꯝꯗꯅ ꯍꯜꯂꯕ?
1: ꯑꯦ, ꯑꯩ ꯆꯪꯉꯛꯑꯝꯃꯤ, ꯊꯣꯡꯅꯥꯎꯗ ꯌꯦꯡꯂꯝꯃꯤ. ꯌꯥꯝ ꯅꯨꯡꯉꯥꯏꯅ ꯄꯣꯊꯥꯕꯤ ꯍꯧꯕꯗꯨꯗꯅꯦ ꯇꯥꯛꯄꯗꯤ ꯇꯥꯛꯑꯝꯗ꯭ꯔꯦ. ꯅꯪꯅ ꯌꯥꯝ ꯄꯥꯝꯕ ꯌꯨꯕꯤ ꯂꯗꯨ ꯈꯔꯒ ꯂꯩꯕꯥꯛ ꯍꯋꯥꯏ ꯍꯩꯉꯥꯟ ꯈꯔꯒ ꯊꯝꯖꯔꯝꯕꯅꯤ. ꯍꯤꯗꯥꯛꯄꯨꯁꯨꯅꯦ ꯃꯍꯤ ꯍꯣꯡꯖꯔꯝꯕꯅꯤ, ꯍꯤꯗꯥꯛꯁꯨ ꯍꯥꯟꯖꯔꯝꯕꯅꯤ. ꯊꯦꯡꯅꯕꯤꯗꯕ꯭ꯔꯥ?
0: ꯊꯦꯡꯅꯩ, ꯑꯗꯨꯕꯨꯅꯦ
1: ꯑꯍꯥꯡꯕ ꯃꯐꯝꯁꯤꯗꯅꯦ ꯉꯥꯏꯍꯥꯛꯇꯪ ꯄꯣꯊꯥꯈꯤꯁꯤ.
0: ꯊꯝꯕꯥꯂꯤꯀꯥ, ꯅꯪ ꯋꯥꯔꯨꯔꯅꯨ, ꯑꯩꯅ ꯁꯣꯏꯈꯤꯕ ꯈꯔ ꯂꯩꯔꯃꯥꯅꯤ. ꯈꯔ ꯍꯦꯟꯖꯤꯟꯕ ꯌꯥꯎꯔꯝꯒꯅꯤ ꯍꯥꯏꯕꯗꯨꯁꯨ ꯈꯪꯂꯕꯗꯤ ꯉꯥꯛꯅꯕ ꯇꯥꯕꯅꯤ ꯅꯠꯇ꯭ꯔꯅꯤ?
1: ꯑꯩꯅ ꯂꯥꯛꯆꯔꯝꯕꯗꯣ ꯍꯥꯏꯍꯧꯕ ꯋꯥꯠꯍꯧꯕ ꯋꯥꯍꯩ ꯑꯃꯈꯛꯀꯤꯅꯤ, ꯑꯩꯅ ꯁꯣꯏꯈꯤꯕ ꯂꯥꯟꯈꯤꯕ ꯄꯨꯝꯅꯃꯛ ꯉꯥꯛꯄꯤꯌꯨ.
0: ꯊꯝꯕꯥꯂꯤꯀꯥ,
1: ꯉꯁꯤꯁꯨ ꯑꯃꯨꯛ ꯍꯟꯅ ꯍꯥꯏꯖꯔꯤ, ꯑꯩꯕꯨ ꯉꯥꯛꯄꯤꯌꯨ.
0: ꯑꯗꯨꯝ ꯍꯥꯏꯔꯅꯤ, ꯂꯝ ꯁꯥꯡꯏ ꯊꯦꯡꯈꯤꯅꯤ ꯆꯠꯁꯤ ꯍꯥꯏꯕꯅꯤ.
1: ꯂꯩꯀꯣꯜ ꯑꯁꯤ ꯐꯖꯗ꯭ꯔꯥ?
0: ꯐꯖꯩ, ꯂꯩꯁꯥ ꯇꯝꯂꯛꯄꯁꯦ ꯑꯣꯟꯊꯣꯛꯅ ꯐꯖꯈ꯭ꯔꯦ. ꯅꯣꯡꯃ ꯑꯃꯨꯛ ꯂꯥꯛꯁꯤ.
1: ꯅꯨꯡꯁꯤꯗ ꯃꯇꯝꯗꯣ ꯇꯥꯏꯕꯪ ꯄꯥꯟꯕꯒꯤ ꯂꯩꯔꯥꯡ ꯄꯨꯝꯅꯃꯛꯅꯤ ꯑꯩꯅ ꯅꯪꯒꯤ ꯀꯣꯛꯇ ꯆꯥꯏꯊꯈꯤꯕ. ꯂꯩꯔꯥꯡꯁꯤꯡ ꯑꯗꯣ ꯂꯣꯏꯅ ꯀꯨꯏꯊꯈꯤ. ꯑꯩꯒꯤ ꯊꯝꯃꯣꯏꯗ ꯁꯥꯠꯍꯧꯔꯤꯕ ꯂꯩꯔꯥꯡꯁꯤꯡ ꯑꯁꯤꯗꯤ ꯇꯒꯠ ꯇꯒꯠ ꯇꯦꯛꯇꯨꯅ ꯂꯩꯔꯤꯗꯣ.
0: ꯀꯨꯟꯗꯣ ꯄꯔꯦꯡꯗꯨꯗꯤ ꯀꯪꯂꯕꯁꯨ ꯀꯪꯅ ꯆꯦꯛꯁꯤꯟꯅ ꯊꯝꯃꯤꯗꯥꯏꯅꯦ.
1: ꯊꯦꯡꯉꯦ ꯍꯥꯏꯕꯗꯥꯏ, ꯂꯦꯡꯕꯤꯔꯗ꯭ꯔꯥ?
0: ꯆꯠꯁꯤ ꯊꯝꯕꯥꯂꯤꯀꯥ,
1: ꯑꯩꯕꯨ ꯉꯥꯛꯄꯤꯌꯨ.
0: ꯅꯪꯒꯤꯁꯤꯕꯨ ꯇꯁꯦꯡꯅ ꯀꯥꯏꯅꯔꯁꯤ ꯍꯥꯏꯔꯤꯕ꯭ꯔꯥ?
1: ꯑꯗꯨꯃꯥꯏꯅ ꯉꯥꯛꯄꯤꯈꯤꯕꯗꯥꯏꯅꯦ. ꯀꯥꯏꯅꯔꯦ ꯍꯥꯏꯕꯁꯨ ꯌꯥꯔꯦ, ꯀꯥꯏꯅꯗ꯭ꯔꯤ ꯈꯟꯕꯤꯕꯁꯨ ꯀꯥꯏꯗꯦ. 아무 운하라키니 칼루다 봐도 운하라 리바시디 분시 하이바시 아싱악다니
0: 온통하니 눈이 당화이라 마이바도 아무 오이락대니
1: 농접싱야다 이행비 아만망한 시느람다기 파자바시 앙악바니 눈비기 분시수 랭바나이다 범망한 시니 마시부 룸에 쭉박이래 신나 간진나버 호나리 거우직쇼 아만번에 이거 신나버 호나리
0: 더말리까 낭 하리두 가리노 아이 강이 낭가 운시다 태내남다가 아이 강남만이 다자디 아도 아이 낭은 와파모마 땅디 하이자기 섬나땅이 와파모마 땅 야이꼬
1: 아마따 나드라바수 리싱 리싱 하이비바야 살루키시 하이바 나야탕아 도마땅디 힝악비바다 아래
0: 말까
1: 눈이 따실래 텐크라가니
0: 말고 야학등 펑키시 나디 낭 하이리시바
1: 아이디 장자크라게 하이엔기 타우랑 크라왈하우리 야학당 펌비호키가더라
0: 낭 아이와이시 하이엔드레
1: 부치 쪼빠 따두나 떨락라바두부 나시디 아이기 와이라 따비로 눈빛이 뿐시디 망하니 레이드라바 와삭 아마디 레이저바 망하니 아만바다 마땀 뿐어먹다 꼭 논바야디

더블리 땅탁은 아이들에 이고 능기 샤틱부 마호샤 고비레린비나 이카이제리 눙시나다바 깔락나발레이따바 마팜 아마다 춤탕 마콩 티두나 농탕 자고이잉구나 능기 아와바 분시 와리더기 나타이나 라브나 가다이다 노마

0: 소병! 소병! 헤이! 가리노! 헤이! 아이기들아 벌려라 쿠쿠쿠 다음을 가리노! 헤이! 헤이! 노대는 가리 감옥을 하면 따! 헤이! 하! 너희 가리 감옥 아래가 너희 가리 주는 까나 도로가 너희 시험을 했다!
1: 시험을 했더니 샤누파! 가리 시험 범사부터 빡도로가 가리 레이브로 소포시 연기도 보니 아이 이알포도 꼬! 아 두모 더벅 적거도 보니 몇 덤씩 따이도 보니 야라기디! 헤이 엔토니! 가리 시험 비쿠라노!
2: 가리
0: 소병 비오네! 가리 소 비오
1: 헤이! 아주 또 그러네!
0: 미국도 쿠 다음을 가리노! 너희 도모 미미세! 아이 이번에 아이기 빠지 거라 이런 거리 소위는 꿈들에게 연답이다 아 소보지 도모니 가리 양은 더 생깁니다
1: 밑에는 샤르파 가리 뭐 범차는 빡떡이 또 우리 하이래드나
0: 어이 하우노기나 따사이 문득 흥금이니네
1: 어이 너희 원앙도 가리노 너희 목시도 니 하이닝해
0: 그들어봐
1: 나 빠이 융하고 실람 밑에 다도가 가리를 수월러가 빨리 살러오기 또 오브라하
0: 그래 이 바사 아 누구야 오르가든 낭초
1: 어이
0: 그래 오브라 농웨이 실 까페
1: 가부로 미셸 도가르가 만은 되게 로버도 구멘스 돌록 돌가네 하우지 뭐 아이들이 착하다 버려 너 걸러
3: 나
4: 응어래 후직디 난 그 이들이더네 타복덕 놀라는 분들이네 타복덕 그 디아토로 가네 이래 이 박 이런 분들이 부지서 돌아내 보세 시 묻는 거야 빨리 있대 에이 붕어 봐봐 이마 타복 잡아 튀는 아니 해놓은 거
5: 在老王在老，妈，听老王的话。啊，哎，姨妈，这不能了，不咋了了嘛，你咋他这比罗伊嘛？
4: 咋多？阿拉哥姑娘他个。啊，那是是，妈是，你不可能说偷羊嘛来开吧？
5: 会会会，因为呢，每一次不用比后头不得，嘿，一下给偷了过来的，跟阿拉比个呢。会嘛呀？这比有啥比罗伊嘛？
4: 阿多能呢，姨妈还不偷不偷能用钱把好了过？
5: 可你罗伊妈还不偷不个？还多过伊嘛？
4: 嘿嘛。
5: 이마시트박다기디아트라우레헤비시는강리브나트라오좀살리브세이마이사크더니능능와칸타고이마야저리야저리이마나사강저레아이기디이마다나나사레나도우자크르부도니이마헤마나사기디강나자나저비카나암달리제디이마나시네파레나티비르크보나몽누비도나사기디헥다야저레나이마다하이저크르도디이마이보
6: 나기봉와이마영웅능기부시기콩로이능기비오이게돌이버도나가부시기를레미나돌이버리나하이비디능기아빠모도캉들가디에잉이마나다티르가능아빠미디하디코마기도드바오이마나자게디캉나자나저비카나암들레이제디에바카마이나슐레이도이노이마비상빙이되기이마나나자이보아미람들라이크도만비레 아두슈노빵악도덤비스쿨도다 이스쿨로이레 콜레스로이레 마스터로이레 파우더이마나 담미버나헤이도던나 뿡잉짱오이 붕어다 하이레레 아이디솜다이헤이드 뿡잉짱이에다 나사게디캉나자나저비카나암도티제호드레바이마
5: 아두나네인하저리세이마는네시나파레나티비르코나몽누비도나사게디헥디야저리헤브니마는고아두나네인하저리세이마는네시나파레나티비르코나몽누비도나사게디헥디야저리헤브니마는고아두나네인하저리세이마는네시나파레나티비르코나몽누비도나사게디헥디야저리헤브니마는고아두나네인하저리세이마는네시나파레나티비르코나몽누비도나사게디헥디야저리헤브니마는고아두나네인하저리세이마는네시나파레나티비르코나몽누비도나사게디헥디야저리헤브니마는고아두나네인하저리세이마는네시나파레나티비르코나몽누비도나사게디헥디야저리헤브니마는고아두나네인하저리세이마는네시나파레나티비르코나몽누비도나사게디헥디야저리헤브니마는고아두나네인하저리세이마는네시나파레나티비르코나몽누비도나사게디헥디야저리헤브니마는고아두나네인하저리세이마는네시나파레나티
4: nangi pabunga ne ya piram balambi ne
6: ima
4: environment kan bahaba se nangi pabunga ne khai digi pamjan bathabak ni bungo
6: nasi baba do hinduna lai biramagadi masa ai khoi gi kumhai si yenga ga baba su kya da harau jaram ga da bai ma
4: simani bungo sa to mde ne nang baba na ne lu na tok jaram khra ba
6: ima
4: nang de na tin he bungo na yam du su ne lu na tok jaram ba ne
6: ima
4: adu ko machina ne ka dom de soi khi du khang de man maroman patta bane na tai bane maroman patta bane ai ima hai pam khang de bungo
6: khang kari gi no ba ima ima na matam chu bu da koi ta so goi te ma ga si bu adu gam sauri do kari gi no hai bane ima
4: ka mai sauri do ri ngone
6: ima
4: ima si dili digi thola kan hai ba si koi khang gi bane
6: a a a
4: habi di airport pha bu dang la ga ok bu di ai da na ka du om da bu phare ya re ni zoom si le di si bu du mi kya ni si ge
6: chi
4: nong da hang ba lai ba ba ma sta bu ima na ka mai na sauri do ri ba ina hai ba
6: a ka mai lak tu ba moi di ka mai lak tu no ba नाते इमान दी मखोई मसक सिंह तो हेर उबगा नसक सिंह तो ये नहीं

0: ότι γνώτα με τρέω! Ωρε! Είναι λόγα! Είναι λόγα! Κράμε γοντά! Απενίθω βέβαια! Για καλύτε! Ωρε! Είναι τέσσερι με πεσάμε αμζί μου! Νοί να μάνα να πάνε νύρια τα πρανέι! Σου λέγα τα λουπνί! Ωρε! Είναι το νέγε! Νόμου νόμου Μιο ευεχόσιμο, μιο ευεχόγε, θα μου είσαι πάνω τα βράχα, είπε ναι. Λεγάς το λέει, μα, άσο ο σαν, δεν θα είμαι τρίμα το μέγα μισήμο. Αδούγα, αμαρόντενα, εκόγε, λεκά, εκογκάνσιδα. Νησά την δωρήμνη, μαρού πάντα μούλα την δωρήμνη γάινα. Ισμένα, παιδί, μα, είπεν, τάρκα της όρκανε. Ασέγ, ασέγ, μα, μασάνα, μασάτη, βάλεξατε. Μάγι, μάγι, μου άμα που ρίπε συντονά, θα είπε γιο, μου είναι όντα, τι είμαι και πρά! Το μάλα γιο γαουρέ, κανάνε γοντά, κανάνε κανία, εδώ ρίπα, τρακάω είτε. Αδούγα, καπού καμίγε, καλού μετά. Σουμνα, ματσά με σου, χίγμα, γαμνα, να πει τα μακ. Σουμνα, δεν γύλου, πάτσε νίσο, χουν κακτάν, πουκ, τόξε, ρίγα, πέντρα τον γερίπα. Αδούγα, γιου την δωρίμνεϊ. You think that you're not playing, playing, lani, my bell. You say it's a tonight to be, tonight of a man, Maduga. Miggy, you bend out the dog, die the two guy. Most of the butler hung with a head to Kiraga. Mia, my mother, come away. She put me away, Babbin, and me away, and with a tobe, I was little low. Bende, aya, bende. Shiduga, a duga, I'm from the ha ha. No, no, no, no, no, no, no, no, no, Αμερόμνενα, σλούπα, κρορ, κρορ, καιάγι, δεκ μου σε λέει, λαμδά μου σε να. Αδούγα, να σιβάω που σε λέει, κρορ, κρορ, καιάγι, δεκ συντούγι, μαρί κανάνα, καναλί, κανάνα πάμε καμέ. Μανίγ μαμάν, χωτρόν, να του λέει με κάνκο, καϊπα, κοβί καιρό, είπε και λέγαν με, δεκ καλύτε, κανέτε, κανέτε. Αιού, θα τον γάουν λέει του Ισαρκούδη. Αιού, σου γασί, αϊπέ, να μη σε δεκεί τρακλανόν και. Καρήγουν πα πάπα τα ρεψού. Αϊκού, εκεί, χουί, ζητή τσι λεκπονί, αγγε. Τρακαλέτη, τρακαλέτη. Σου το είπε να λάρω. Α, κουκού. Λάω λέει σου άμεντα, λάω. Αϊπέ, μα, που πού τον έλω πατράκα τε πήγαν.
1: Πού, καλά είτε πίσανο, μη που πού. Α, το που πού. Ακούγει μάμα το, νουπί μας εκπαζαβεί με ναι, τι λάω πάντα.
0: Καλά, νοί μάμα, νουπί μας εκπαζαβεί εγκά. Ακού ναι, τουβί, νουπί δω μας εκπαζαβρώ.
1: Παζαγεί που πού.
0: Καλά, δε λέω εύα.
1: Ακούει τον άντε λέω εύα. Ακούει μάμα και κάτα, νουπί μάγει ποτό τέτ παζε. Ασίγα τσάμα ναι, εγώ να σάγει νουπί δω.
0: Μας εκπαζαβώ, Ιησού άραμανι, λα.
2: Αμπά, να σ' άλλαξε ρίγε.
0: Καλά, είπε με κανά. Α, είπε με εσύ, πιλά, πιλά να μην τρώ.
2: Είμα, παππούντι, να σ' άπομαι το κρέμ, να καμπίρι βά.
0: Είπε με, εγώι, νάντι, υπάρχει γιούγγι, παγλάν, χίδεγι, κρέμανε, τσιόγτουρε, είπα.
2: Είμα,
0: Nangi dama rabagi phaglang mrinu ko shiliba kas ki manung da theliba photo sing se ibe manangi saktang ngatane yengoi nangi dama rabna ne no ngam de nimita bau se 24 hours nangi wari de ni engo de liba ai gi isu thobi isu de shu liba du na mar morga isagi saktam se ipana mai ek se ing de lan ubni kang ni goi be ba
2: ade babo
0: hao
2: Παπούνα, αγάγσε, ισού, αγάγσε, αγάγσε, παπούνγκι, κανά.
0: Ιβιέμα, δουξί, κρυβοβαρινή, Ιβιέμα. Αγί, ισού, το ιβισέ. Αγί, κουάγι, μίτσι, δούζα, βίσα, νουπιά, νεπούλα, μπα, ισού, ρε. Να γκίτα, μπα, ρε, αγί, έπατσε. Ισού, σε. Λάιμεν πάλσιδα, αίγι μίτσιδα, ουαντβίραμ λέγα, λάιμεν τίμι αίγι σάδο ημιέμα. Λάιμεν πάντα δόντου να σαν κρεμανί ναι. Νεπέ τούτακι, αίγι Ιησούσε, υπάνε ναι, ήματον τακι σάουλο να πω. Αίγινα, γιοξάρα που Ιησούνι, νουσί κραμα αίγι Ιησούνι ναι ημιέμα.
1: 부부. 아이리 가우진데 타몽이게.
0: 오, 이슈 와라만.
2: 아, 멤마 시담 따라오네.
1: 기다오라기니네.
2: 가이민가 오게는 뭐?
1: 아비엠 자가웨.
2: 아비엠 자가웨. 오, 니네기네네. 피랑엄 가위. 마통데 가오르로이과.
1: 호이.
2: 세세. 낭나네. 아사포사네나 봐. 세. 아실로.
1: 니네 야르니.
0: 에이, 록셀로 난 니네는 어디 무시디 비베 바이사세. 록셀로 라키미미나 야폰티 비바 록셀로.
2: 세 부부네스네. 록셀로 하이세. 세. 록셀로 봐.
1: 호이 부부.
2: 잘로 잘로. 난 비에도 탐으로과.
0: 아두 이비마.
2: 바봉.
0: 난는 것이 이파기 라이르 상가이시디 라이시부 카림람 레이버기노. 오.
2: 바보 아이스 다메라가 타바마 찰루바니 아두 할락바다 마기 타바키 포모마 슬로록바 아두 숨 마가 틴 말락바니다
0: 능이 다메라바디 카다딜레오이
2: 바보 마디네 시다가 상시야디 투 아시 통안들레 호바니
0: 쩨고이 나파이네 비유 카직당 타바 카라 우라우 토라우 누노 토바 타르바 능이 다메라바디네 아이스 꾸닝어 마둠레 여르선노 아두 능나 카리 타바키 폼 카리 하바
2: 바보 마시네 산에 락사링 아이시다 바봉 타 와암다 하이자기
0: 카리 노 하이우네
2: 바봉 야라가디 바봉네 유탁 바시 톡 비로바
0: 비마 무시 크라보와리니 이사랑 시 아이고나 하리보 와세 노인데 디 칸드라바 이바기 하우키바 토도카야 아무데네 타모이시 카이키바 토도카야 아무기 제나도 내시 이빠하기 타보이시도 엄청 기약들을 내리면 이베마 아이디 유탁드라바디 제이나싱에도 깜깜은 강가다게네 이베마
2: 바보 아분기 제이나도 유타가 꼬까다바나 뒤에 학상소르나바네 아두기 샤루프디 아코이 아바게티나바 도크터 아파파바카이 아멜레이 마코이가 타네라가네 라잉아가 세 탑나 탑나 타두나네 바타우세바
0: 이베마나 하이리도 능이 파봉체 파난다고 이제 막다 하이비니 야이 이봐 야이 땡도 가이디 어두부 유 탁바 또는다고 이제 막다 그리기 이제 막다 닥터 운나부 찰루게 되게 마트망은 나부니 센팅은 나부니 파봉은 고해톡 토글로에 다이비마
2: 아두 파봉아 강톡톡 받으리니 파봉 쇼에는 와니바 아두나네 탑나 탑나 타도는 나부터 세바
0: 오이 몽이 양배두니 아도 이비 멍시 링비레 이시부 카리 마람 레이버기노
2: 아 바봉 아코기 다메라세 타바 엄마 떠나 버기다 막다 포모 말로루바 아두기니
0: 네코 난 알신난기 다메라 버시 랭악시기 타바 엄마 떠나 버기다 막다 포모 말틸락바 응 이베나
2: 카이더로게 바봉
0: 이베메네 부디 능기 다메라 버기 포난나 버기 칼르근 능노 포모도 틸은 비르고 응노니 아두가 에이사 메라 버디 랭악시기 타바 콜로이 이모 이베마 이베마 죽한 들어간 예우네 타박한바 타박러고만 담대부 무사기 메리타 아파버데 이행하자 타박한데네 랭아저시기 조우상 문트리만돈 판마이 바깨야세
2: 아부
0: 이모 타박한바 칼로고만 담다 엠벨레 문트리두기 마침문아우싱 마기 누피앙앙시 바리시만디 마얀두나 타박한도 마담다부 마기 마기 코타 카이도가 타박가오이네 이베마 에코이디 루팔락타라드기 나트라농아 파부디 에코이디 나코이니 비락바타르바소 에코이 마두디 타박기 와놈챙 가우디 에코이디 에드바스 비락바네 칼리 아도 에코이디 타박두기 마만나이데 야암나 비락바미다 에코이 타박 쇼이드마기 오더 톤게니까 하이 아두가 노비노니 이베마 cover kakis kaerta kam shalle traveling ak ni gan eh kadra ki langa ai de sin laure kolle na pange farolo asum mangang bigi di joy wa gane der kalite bema ipai sha di laire bidina aso sang mantri mandon singane sedo nambanga mo ipa ai gi samera bidi tabak tawru shiare de bema
2: abwa sidis helding da tabak na tie सिटी सेंट्रल गवर्नमेंट की पार्लियामेंट की इंटरप्रेटर खान बगिनी
0: हां
2: कशु पे साथी होए बा
3: हां हौजिक ताबी क्रे सुमांग लीला वासकम लीला सिगी हान सरो साना बिकी बकांगबो इरम द मणिपुर आर्टिस्ट एसोसिएशन की लीला कांगबुनी लीला सिगी नि सुब सरो हयेंग पुंगफम सिमक तताव फंगबिगनी थरोम संदोक्तुना तहन जरी बसे आकाशवाणी इंफाल के एफएम संगाई चैनल ने हौजिक लानथोक्सरी Kundrakpam Rameswar Singh Dagi, Berlin.

이봉 오케기 에모랑 리포아 길리라 소우부부 석버기 당버기 로이버 컴버 나이로이더 버땅꺼 컴버 농발 아니나 아이봉 오 지금 외랑 당신 허라 오버들 라이랑버기 세색분나 나이나 더군 벙적이 구멀 이봉 오농 야일람자 컴버 레포링더 허 뽀뽀링더 통 아이봉 오 지금 외랑 당신 까르버디 버세이다.

너, 아이고, 뭐, 파자이니? 농장에는 놈들 낙보다. 마, 바이붕어, 쏙농 투었나? 바이붕어, 패러이스 안 봐. 나 시엔 컴퓨터 갈라고 위로 소설 오야 되나? 컴바가 패러이스 안 봐가 아니.

이름을 장아이보다 와서를 미니 빈방 하세누산비 미망 산하야 등땅비요 나봉올라 이름은 농야이 건버도 승예레랑리 펑캉대드는 꼬이네 티들레 이름을 잘라 그래도 우러버 잔오냐 산비 위비에메비에방 아이비득간비요 소위들은 막 헤일랑세니 하이네링에 간시다 마세바바야 니는 락버시 우르르네 퇴비시나 세누아 하이비에마 아이암 사옹링이 속기없는 여홍 티엠거 못가리기노 나랑도 가랑안나 지구 탐징라이봉까지 하이네라가 속기없는 티엠거부 아이 이까이나버냐 아이 봉어도 와이엠땅 하이게 외비에마 기계되는 잉모이랑다 나카네 호쿠시니 구시비에마 하이닝보다 하이비유

0: 사비레 건강기 타우람.
1: 하이 돈바.
2: 있지.
1: 난기 50% 디스카운트 피버 레스토 포키몬 팍토.
2: 아.
1: 로이디 하이네 카마이 토리노.
2: 로이디 가다이 되기노다. 아두가 이치는 내 50% 할도 50% 각드네때 50 to 60%이 오퍼 피리세. 아두가 스톡도 레이트가 순해. 혹시 아두막 복독실라가 디스카운트 아두막도 아두 피부기 구동 잡을 수 있으니.
1: 하이비디.
2: 하이비디네. 가나곰바 만나마차기 루홍보기 온포트 오인 합세닝바 루홍가드바디 마탐 크라와리바 나트가 융기 더카르 오이베도. 혹시 막 복독실라가디 타 크라기 ꯇꯨꯡꯗ ꯑꯣꯏꯔꯁꯨ ꯁꯤꯜꯚꯔ ꯖꯨꯕ꯭ꯂꯤꯒꯤ ꯑꯣꯐꯔ ꯑꯣꯏꯅ ꯑꯆꯧꯕ ꯗꯤꯁꯀꯥꯎꯟꯠ ꯄꯤꯔꯤꯕꯁꯤꯒ ꯂꯣꯏꯅꯅ ꯑꯗꯨꯃꯛ ꯐꯪꯒꯗꯣꯏꯅꯤ ꯍꯥꯏꯕ.
1: ꯑꯗꯨꯗꯤ ꯏꯅꯦꯒꯤ ꯃꯆꯥꯅꯨꯄꯤꯒꯤ ꯂꯨꯍꯣꯡꯕꯒꯤ ꯍꯥꯏꯕꯗꯣ ꯔꯦꯁꯇꯣ ꯄꯣꯀꯤꯃꯣꯟ ꯄꯥꯛꯁꯤꯗ ꯍꯥꯏꯕꯅꯤ. ꯍꯧꯖꯤꯛꯃꯛ ꯕꯨꯛ ꯇꯧꯅꯅꯕ ꯍꯥꯏꯕꯤꯔꯨꯔꯒꯦ.
2: ꯍꯣꯏꯁꯦ ꯔꯦꯁꯇꯣ ꯄꯣꯐ ꯃꯦꯇ꯭ꯔꯦꯁ ꯃꯤꯌꯥꯝꯅ ꯍꯦꯟꯅ ꯈꯪꯕꯤꯔꯦ. ꯍꯤꯞꯄꯗ ꯍꯛꯆꯥꯡꯗ ꯌꯥꯝꯅ ꯀꯝꯐꯣꯔꯇꯦꯕꯜ ꯑꯣꯏꯕ ꯃꯣꯝꯄꯥꯛꯅꯤ. ꯁꯤꯜꯚꯔ ꯖꯨꯕ꯭ꯂꯤꯒꯤ ꯑꯣꯐꯔꯁꯤꯡ ꯑꯁꯤ ꯑꯗꯣꯝꯁꯨ ꯁꯣꯏꯗꯅ ꯂꯧꯕꯤꯍꯧ. ꯉꯁꯤꯃꯛ ꯂꯦꯡꯁꯤꯟꯕꯤꯔꯛꯁꯤ ꯄꯦꯅꯥ ꯁ꯭ꯇꯣꯔ.
1: ꯀꯩꯗꯧꯔꯒꯦ ꯇꯥꯃꯣ? ꯑꯗꯨ ꯑꯃ ꯊꯥ ꯁꯥꯔꯝꯃꯤꯗꯨꯕꯨ
3: ꯈꯪꯗ꯭ꯔꯦꯗ ꯇꯧꯔꯤꯁꯦ. ꯏꯆꯥ ꯑꯅꯤ ꯂꯩꯕꯗꯨꯁꯨ ꯑꯃꯅ ꯀ꯭ꯂꯥꯁ 10 ꯑꯗꯨꯒ ꯑꯃꯅ 12 ꯍꯥꯏꯗꯣꯔꯛꯄꯗ ꯌꯥꯎꯔꯛꯂꯤ. ꯑꯗꯨꯒ ꯁ꯭ꯀꯨꯜ ꯀꯣꯂꯦꯖꯁꯦ ꯀꯔꯝꯕꯅ ꯐꯗꯣꯏꯅꯣ ꯈꯜꯂꯝꯂꯤꯕ? ꯇꯝꯒꯦ ꯍꯥꯏꯗꯅ ꯇꯝꯍꯜꯂꯗꯤ ꯖꯣꯕ ꯄ꯭ꯔꯣꯁꯄꯦꯛꯁꯨ ꯈꯜꯂꯝꯂꯤꯕꯅꯤ ꯇꯧꯔꯤꯁꯦ.
1: ꯑꯉꯥꯡꯅꯗꯤ ꯀꯔꯤ ꯇꯝꯅꯤꯡꯂꯤꯅꯣ?
3: ꯑꯉꯥꯡꯒꯤ ꯋꯥꯗꯤ ꯏꯟꯖꯤꯅꯤꯌꯔ ꯑꯣꯏꯅꯤꯁꯤꯅꯤ ꯂꯩꯔꯤꯁꯦ. ꯑꯗꯨꯗ ꯆꯪꯒꯗꯕ ꯁꯦꯜ ꯃꯌꯥꯝꯗꯨꯒ ꯈꯜꯂꯝꯂꯤꯕꯅꯤ.
1: ꯍꯩꯃꯥ ꯑꯗꯨꯒꯤꯕꯨ ꯀꯩꯗꯧ ꯋꯥꯔꯤꯅꯣ? ꯏꯟꯖꯤꯅꯤꯌꯔ ꯑꯣꯏꯒꯦ ꯍꯥꯏꯔꯕꯅꯤꯅ ꯁꯦꯜ ꯏꯆꯪ ꯆꯪꯗꯅ ꯇꯝꯕ ꯌꯥꯕ ꯑꯃ ꯂꯩꯔꯤꯁꯤꯗꯤ ꯌꯥꯝ ꯂꯥꯞꯅ ꯊꯤꯔꯨꯗ꯭ꯔꯁꯨ ꯑꯀꯥꯝ ꯄꯥꯠꯇ ꯂꯩꯕ ꯅꯦꯂꯤꯠ ꯏꯝꯐꯥꯜ ꯍꯥꯏꯗꯅ ꯏꯟꯁꯇꯤꯇ꯭ꯌꯨꯠ ꯑꯃ ꯂꯩꯕꯅꯦ, ꯇꯦꯟ ꯂꯣꯏꯔꯕ ꯑꯃ ꯌꯥꯎꯔꯤꯕꯗꯣ. ꯑꯗꯨꯅ ꯗꯤꯄ꯭ꯂꯣꯃꯥ ꯏꯟꯖꯤꯅꯤꯌꯔꯤꯡ ꯇꯝꯍꯜꯂꯣ, ꯑꯗꯨꯒ ꯑꯗꯨꯝ ꯃꯈꯣꯏꯗ ꯃꯈꯥ ꯇꯥꯅ ꯕꯤꯇꯦꯛ ꯁꯦꯀꯦꯟ ꯌꯔꯗ ꯇꯝꯊꯔꯒ ꯑꯦꯝ ꯇꯦꯛ ꯐꯥꯎ ꯂꯣꯏꯁꯤꯟꯕ ꯌꯥꯔꯅꯤ. ꯑꯗꯨꯗꯁꯨ ꯅꯠꯇꯅꯅꯦ, 12 ꯂꯣꯏꯔꯕꯗꯨꯅ ꯗꯥꯏꯔꯦꯛ ꯕꯤꯇꯦꯛꯇ AIML ꯇꯝꯕ ꯌꯥꯔꯦ,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ꯝ ꯇꯦꯛ ꯂꯣꯏꯁꯤꯟꯕ ꯌꯥꯔꯦꯗꯅ.
3: ꯑꯗꯨꯗꯤ ꯌꯥꯔꯦꯅꯦ. ꯂꯥꯞꯁꯨ ꯂꯥꯞꯇ꯭ꯔꯦ, ꯍꯦꯛꯇ ꯔꯦꯖꯤꯁꯇꯔ ꯇꯧꯁꯤꯜꯂꯨꯔꯒꯦ.
1: ꯁ꯭ꯀꯦꯗꯨꯜ ꯀꯥꯁ ꯑꯃꯗꯤ ꯁ꯭ꯀꯦꯗꯨꯜ ꯇ꯭ꯔꯥꯏꯕ ꯀꯤꯗꯤ ꯀꯣꯔꯁ ꯐꯤꯁꯦ ꯐ꯭ꯔꯤꯅꯤ. ꯗꯤꯄ꯭ꯂꯣꯃꯥ ꯏꯟꯖꯤꯅꯤꯌꯔꯤꯡꯒꯤ ꯂꯥꯁ ꯗꯦꯠ ꯍꯟꯗꯛ ꯃꯦ ꯀꯨꯟꯗ ꯑꯣꯏꯕꯅꯤ, ꯑꯗꯨꯒ ꯕꯤꯇꯦꯛꯀꯤꯗꯤ ꯂꯥꯁ ꯗꯦꯠ ꯍꯥꯏꯗ꯭ꯔꯤꯕꯅꯤ. www.nelit.ac.in ꯆꯪꯂꯒꯅꯦ ꯑꯣꯟꯂꯥꯏꯟ ꯔꯦꯖꯤꯁꯇ꯭ꯔꯦꯁꯟ ꯌꯥꯔꯕꯅꯤ, ꯅꯠꯇ꯭ꯔꯒ ꯅꯦꯂꯤꯠ ꯏꯝꯐꯥꯜꯒꯤ ꯑꯣꯐꯤꯁꯇ ꯆꯠꯂꯒꯁꯨ ꯔꯦꯖꯤꯁꯇꯔ ꯇꯧꯕ ꯌꯥꯗꯣꯏꯅꯤ. ꯅꯦꯂꯤꯠꯇ ꯑꯗꯨꯝ ꯄ꯭ꯂꯦꯁꯃꯦꯟ ꯂꯥꯛꯄꯅꯤ, ꯃꯈꯣꯏ ꯑꯉꯥꯡꯁꯤꯡ ꯊꯕꯛ ꯐꯪꯅꯈ꯭ꯔꯕꯅꯤ ꯃꯃꯥꯡ ꯊꯛꯇ. ꯄ꯭ꯂꯦꯁꯃꯦꯟ ꯂꯥꯛꯄꯗ ꯑꯗꯨꯝ ꯆꯪꯅꯈꯤꯗꯣꯏꯅꯦꯃꯤ.
3: ꯑꯗꯨꯗꯤ ꯑꯗꯨꯅ ꯐꯗꯧꯔꯦꯍꯦ. ꯑꯩ ꯁꯤꯗꯃꯇ ꯀꯛꯁꯤꯜꯍꯧꯔꯤꯈꯤꯒꯦ, ꯃꯥꯡꯍꯟꯕ ꯌꯥꯗ꯭ꯔꯦ ꯃꯇꯥꯡ ꯑꯁꯤ ꯌꯧꯔꯗꯤ.
1: ꯑꯗꯨꯅꯦ ꯑꯗꯨ.
3: ꯑꯩ ꯆꯠꯂꯦꯀꯣ.
1: ꯊꯦꯡꯕꯨ ꯊꯦꯡꯃꯜꯂꯕꯅꯤꯀꯣ.
4: ꯂꯧꯃꯤꯒꯤ ꯅꯨꯡꯉꯥꯏꯔꯕ ꯄꯥꯎꯖꯦꯜ, ꯋꯦꯁꯇꯔꯟ ꯁꯤꯠꯁ ꯀꯝꯄꯦꯅꯤꯒꯤ ꯍꯥꯏꯕ꯭ꯔꯤꯗ ꯐꯥꯎꯗꯤ ꯍꯦꯔꯤꯇꯦꯖ 4005 ꯊꯥꯕꯤꯗꯨꯅ ꯆꯥꯊꯣꯛ ꯂꯩꯕ ꯂꯧꯃꯤ ꯑꯣꯏꯕꯤꯌꯨ. ꯃꯃꯥꯡ ꯆꯍꯤ ꯃꯥꯏ ꯄꯥꯛꯅ ꯆꯥꯡꯌꯦꯡ ꯇꯧꯈ꯭ꯔꯦ ꯍꯦꯔꯤꯇꯦꯖ 4005, ꯅꯨꯃꯤꯠ 125 135 ꯐꯥꯎꯕꯒꯤ ꯃꯅꯨꯡꯗ ꯂꯣꯛꯄ ꯌꯥꯏ, ꯃꯆꯥ 50 30 ꯐꯥꯎꯕ ꯄꯣꯛꯏ. ꯕ꯭ꯂꯥꯁ BLB ꯑꯃꯁꯨꯡ ꯐꯣꯜꯁ ꯃꯠ ꯇꯥꯒꯟꯗꯦ, ꯃꯔꯨ ꯌꯥꯝꯅ ꯆꯪꯅ ꯁꯥꯠꯂꯤ, ꯐꯧ ꯆꯔꯣꯡ ꯃꯁꯤꯡ ꯌꯥꯝꯅ ꯀꯨꯡꯅ ꯄꯥꯜꯂꯤ, ꯆꯥꯊꯣꯛ ꯌꯥꯝꯅ ꯂꯩ, ꯆꯥꯛ ꯊꯣꯠꯂꯤ, ꯃꯍꯥꯎ ꯂꯩ. ꯁꯣꯏꯗꯨꯅ ꯊꯥꯕꯤꯌꯨ ꯐꯥꯎꯗꯤ ꯍꯦꯔꯤꯇꯦꯖ 4005, ꯐꯪꯐꯝ ꯍꯩꯁꯄꯤ ꯀꯩꯁꯥꯝꯄꯥꯠ ꯑꯃꯁꯨꯡ ꯑꯗꯣꯝꯒꯤ ꯑꯅꯛꯄ ꯇꯤꯜꯍꯥꯠ ꯍꯤꯗꯥꯛ ꯌꯣꯟꯐꯝꯁꯤꯡ.
5: PCMB Coaching Come Home Tuition Nongmaibungi Class 11 12 ki Physics Chemistry Mathematics amadi Biology gi anoba class haujaragani matik chaba guidance amadi achumba mentorship ki kanaba coaching amadi home tuition gi khothangda lobiu lakliba megi tangkon manga dagi class asi haujaragani batch ani haibadi nongthil gi pung manga makhai amadi taruk makhai da oigani batch amada mahiroi tara taruk khaktamak lojagani IDP amadi single parent singi oinidi fees hanthana lojagani akupa marol gi damak mobile number 6009241660 da pau phaubiu
6: Manipur Technical University Tagelpat Imphal ge academic session listing ani kuntaruk kuntaret ki civi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amade mechanical engineering da btech course tamna bagidamak class 12 pass tawraba g exam thakra bamadi thahodaba mahiroi singna online admission form thajin bagi matam sangdokle form loba amadi thajin bagi aroi bamatam g exam thakra ba singina megi tang kunmanga phawba aduga g exam thahodaba singina jun gitang ama phawba oiragani hena akupa marol gidamak university gi admission website www.mtuadmission.in natraga mobile number 9362204552 degi khangbi ba yagani mba course tamna bagidamak tadi tongan ba notification tholuk pangai biyo

아카수아니 임팔기 FM 상하이 세넬다 토롬 따비리바 본도목포 아무가나 다람 녹스리 토롬 선독도는 다한자리바스 아카수아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니 하우진미당이 뿡따렛 미니니 푸마가사켄 군차니 토이 쳇키바글로이나 뿡포마시다 따비르시 디스트릭 뉴스레터다 우크룰 지라기 시티 아이바 아이코이기 우크룰리 바우미 소팅 시므레

한다기 사데데 단타라트록 더 디스커션 포럼 오크루 아마송 올 훈푼다 오가나이세이션 나 리카 엑스퍼싱 보 쿠참나투나 오크루기 아완단 커뮤니티 홀더 리카 어웨어니스 온 앤티 테러리즘 워크숍 방토기 어웨어니스 워크숍시 메이 21 더 제히 쿠팅 인디아기 마팜 쿠팅 더 방톡바 앤티 테러리즘 데이게 브리룻 아마와이나 방톡바니 리카 어웨어니스 워크숍시다 시니 애드보케이트 테네 람선 아마존 시니 휴먼 라이트 액티비스트 앤 라이터 홍요홍의 리소스 퍼슨 올 비둔 더 인디언 로 아마존 유니버설 로기 마카드 테러리즘 시 카리라 로이나 테러리즘